아니, 아래네 화타나 아니야. 헤헌노 헌헤헌 하이니하라 프르나 하스트 훈니스파니 순 하이니함 스타락트 스트림니 헤헌 Scorpions in your pockets. Sand at your feet. Sun